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이제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월드컵 대교에서 당산철교 쪽으로 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공사 여파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다시 한번 속도 줄이고 반대 강변북로 일산방면은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합니다. 또 가양대교 이전부터 마곡대교 쪽으로도 정체가 극심한데요. 마곡대교 부근에서 하는 도로 보수 공사 때문에 현재 1, 2, 3 3차로 차로 3개가 막혀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도 동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기 시작했고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은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지날 때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 서행하고요.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맨 끝자리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들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한산한데요. 주의하실 곳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호법분기점 진출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도 동곤지암 조금 묶어서 금사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장수에서 중동 쪽으로 이미 정체고요. 반대 방향도 중동에서 송내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방면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한강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 났고 한남대교에서 도보대교 사이는 4차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오늘도 진행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막을 예정인데요. 잠수교 위 반포대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

0: 말을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정오가 가까운 지금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전주도 29.2도, 포항 30도, 강릉 31도로 한여름 같은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뜨거운 햇볕 아래 생길 수 있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고장차도 속출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적은데 고장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 5차를 고장차가 있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 갓길에도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소식 들어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TBS 캠페인
1: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2: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햇볕 뜨거운 초여름의 한낮입니다. 이렇게 더워지면 고장차도 속출하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안현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도리분기점 부근에도 화물차가 고장나서 갓길로 옮겨놨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서창분기점 4차로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는데요. 뒤쪽 남동나들목에서 서창분기점 쪽으로 정체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부근에서 여주분기점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졌는데 이 감곡부근 갓길에도 역시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남춘천 부근의 사고 정리가 됐지만 이 사고의 여파로 조양에서 남춘천 쪽으로 여전히 밀려있고 잠수교 오늘 밤 11시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방면 7km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사고로 성수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못 내고 반대 구리방면으로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작업구간 주변으로 속도가 달라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고령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계속해서 여주분기점 뒤로는 5km 구간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됩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이가 1등을 했을 때, 의대에 합격했을 때, 집 샀을 때, 해외여행 갔을 때. 뭐 주로 이런 때를 행복한 순간으로 꼽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면 평생 불행하기로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운동할 때 처음엔 잘 못하지만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근육 생기고 운동을 잘하게 되는데요. 바로 행복은 근육과 같답니다. 평소에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갑자기 행복해질 수 없는 법.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씩 조금씩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5월 마지막 날이네요. 행복한 일 많았던 한 달. 행복 근육 얼마나 만드셨습니까? 5월 31일 일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7개 김지혜 몰래 한 사람.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시원해서 행복하고 옷차림이 가벼워져서 행복하고 덕분에 발걸음도 가벼워져서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2시간씩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일상을 의식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이 바로 코앞인데요. 행복을 의식할 준비 되셨나요? 좋은 음악 꼬가라요.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다시 듣게 합니다.

5월의 끝자락.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지나간 오후, 날은 흐리고 공기는 눅눅하고 이제는 정말 여름이 오긴 오는구나 싶은 날씨입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도 좀 처지죠. 자,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습도 90%에도 꺾이지 않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저기압 감성 책임자, 황당무계 이종환 선생입니다.

0: 공묘유. 모든 것은 비어있으나 그 비어있음 속에서 삶의 모든 의미와 인연이 다시 피어난다는 그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비가 지나간 그 초여름의 오후, 하늘도 흐리고 마음도 조금 좀 축축한 날입니다만 어쩌면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텅 빈 것 같은 하루 속에서도 음악 한 곡이 위로가 되고 사람 한마디가 그 다시 살아갈 힘이 되는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는 그 지갑 속에서도 낭만만큼은 끝내 포기하지 않는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황당 디스크자키 이종황입니다.
1: 네, 아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주 심오한 불법을 가지고 오프닝 멘트를 진공 묘 뭐 진공 뭐예요? 진공이? 진공 청소기입니까? 뭐예요?
0: 오늘 뭐 너 시작부터 날구지 한번 해볼래 오늘? 응? 자, 뭐 그렇게 좀 어려운 걸 좀 묻지 말아주시고.
1: 아니 근데 비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새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
0: 그게 뭐 막 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읽으시면서도 뭔 뜻인지는 이해하고 읽으셨어요?
0: 파블로가 사전에 좀 예고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주는 바람에 그만해 이제 좀 서로 어? 그만합시다. 네, 시작부터니까 좀 좋게 갑시다.
1: 저기 아까 2부에서 말이죠 선생님한테 예. 한 청취자 6689님이 예. 나눔 선물을 저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겠대요. 어,
0: 저한테 말이죠.
1: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0: 예.
1: 6689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은 소고기 악만두고요. 같이 나눔

0: 하고 싶은 분은 오늘 황당 이종황 선생님이에요. 선물하고 싶어요.
1: 어이구, 어이구.
0: 37년생이신데 90살이신데요. 아직도 걸어다니면서 방송도 할 수 있니 다행입니다. 예. 방송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6689님께 왕만두 보내드린다는데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1: 아유, 그럼 그 왕만두를 받으셔가지고 여기 방송까지 저를 갖다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아, 그럼 뭐 날도 덥고 그런데 그냥 축협이나 수협으로 주시면 제가 사 먹을게요. 예.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1: 예.
0: 37년생이신데 67년생 목소리 같아요, 지금.
1: 살짝 좀 기분이 좋아서.
0: 아, 그렇습니다.
1: 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그리고 구치공사님께서도 인사를 보내주셨네. 예, 출첵 인사. 안녕하세요. 이종원 선생 목소리 듣고 싶어 외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분이구나. 왜냐하면 신불자로 카드도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선배 선생님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예, 동병상련을 느끼신다 이런 것 같아요.
1: 예. 구칠공사님, 제가 많이 그 좀 보시기에 즐거워 보이십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보이시면 다행이고 그렇게 많이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불쌍하면 그 농협이나 뭐 아까 같이
0: 했고요.
1: 그,
0: 예?
1: 자, 만두랑 같이 보내주면.
0: 자, 일단 여기까지 인사했고요. 첫 곡 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자, 오늘 그 첫 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있으면 괜찮다 그런 기분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0: 네, 어떤 곡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자, 이 곡은 그 1967년에 발표된 미국 팝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해피송입니다. 밝은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상상을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특히 그 후렴구에서 해피 투게더 이 한마디가 아주 흐린 날씨마저 환하게 바꾸는
0: 유명한 익숙한 노래입니까 이 노래?
1: 그런 힘이 있습니다.
0: 익숙한 노래?
1: 한번 들어보시죠. 더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0: 야, 이 노래 그래요. 해피 투게더. 예. 이 노래를 부르는 그룹 이름이 거북이들이군요. 더 터틀스. 예. 왜 그룹 이름을 터틀스라고 지었을까요, 선생님?
1: 제가 뭐 거북이든 청개구리든 뭐 제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시겠죠.
0: 그게 답입니까?
1: 왜 그럼 토끼라고 질까? 응?
0: 아, 이 파블로 피디가 프롬프트 때 써놨는데. 예. 장국영, 그 홍콩 배우 있잖아요, 장국영 씨. 장국영 주연의 중국 영화. 왕가이가 감독을 했던. 이 왕가이 감독은 또 중경삼님의 감독으로 유명한데.
1: 그렇죠.
0: 장국영 주연 왕가이 감독의 해피 투게더 동명의 영화. 여기에 그 OST로 나왔던 거라네요. 예. 이런 설명이 좀 추가로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노래 한 곡 딱 하고서 그냥 시침이 뚝 떼시면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1: 예? 그만해, 임마. 그만하라고. 그 노래가 아주 지금 무척 뒤에 많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다음 곡으로 좀 가볼까요, 그러면?
1: 자, 그 사람은 말입니다. 그 우리 기억나시는 그 밴드 중에 Earth in the Fire라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있죠.
1: 그 땅. 네. 윈드, 바람, 파이어, 불. 뭐 이게 땅, 바람, 불. 이런 어떤 날씨를 저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0: 날씨요?
1: 어떤 날씨나 어떤
0: 자연 환경이겠죠, 자연.
1: 그러니까 실적 허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0: 아, 그래요? 네.
1: 어떤 그런 것들을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나 음악으로는 저희가 좀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조금 넓은 풍경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0: 네.
1: 1971년에 발표된 포크락의 아주 명곡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사막, 그리고 이름 없는 말을 타고 떠나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
0: 예.
1: 그러니까 이름 없는 말과 함께 사막을 지나면서.
0: 예.
1: 비로소 그 자유를 느낀다.
0: 오.
1: 그런 메시지가.
0: 아, 멋있네요, 선생님.
1: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0: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
1: 그렇죠.
0: 여 가보셨어요, 미국에?
1: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뭐 말씀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0: 오, 이게 뭔 노래예요, 그래서? 그
1: 아메리카의 A Horse with No Name이라는 곡입니다.
0: 오, 아메리카.
1: 네, 아메리카.
0: 오, 그렇군요. 와,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메리카는 당연히 미국 밴드겠네요, 그죠?
1: 그럼 차이나겠냐, 이씨.

0: horse with no name. 이름 없는 한 마리의 말. 참, 노래 제목도 잘 졌어요, 그죠, 선생님?
1: 마치 그 사막에 흩날리는 먼지가 쫙 뿌리면서 그 말과 함께 가는 그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0: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왠지?
1: 장고도 떠오르고.
0: 네. 석양의 무법장.
1: 그렇습니다.
0: 삐야, 네. 삐야. 빵빵.
1: 너 오늘 안으로 총 맞겠다.
0: 자, 선생님도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가끔씩 드십니까?
1: 사실 제가 뭐 1937년생이고 나이가 90입니다. 뭐 좀 있으면 자연스레 세상을 끌 텐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백수를 누리셔야죠. 아직도 모르는데.
1: 야, 90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백수가 이렇게 빨리 보낼라 그래? 응? 뭐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이게 참여 안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사연들, 그것으로 이 방송을 또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는 시간, 허리 디스크쇼는 여러분의 그 사연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완성돼갑니다.
0: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없으면 못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4412번님?
1: 4412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일 아닌 척하고 그냥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군요. 오늘은 그냥 그 슬픈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싶습니다.
0: 예, 슬픈 노래. 예. 어떤 곡을 신청을 하셨나요?
1: 자,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이별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나면 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상 하던 그 습관이 사라졌다는 게, 그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0: 같이 응이 뭐예요?
1: 뭐 아무튼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읽어보면서 찾아봤더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아주 그 이 가사 낭송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70년인가요? 그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사 낭독은 있는데,
0: 네.
1: 멜라니 사프카의 더 새디스트 싱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4412님의 사연에 이주왕 선생님께서 화답을 했습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1: 아, 저기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셔야, 막 읽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 아닌 것 같은데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

0: 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아, 정말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가사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만 듣고 있어도 벌써 처절하다. 네. 이별의 아픔. 아, 아, 아, 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퍼서 우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2: 뭐 사실은 뭐 좀 감성적으로 빠져있다가 우리 최일구 씨 아 그거 들으니까 좀 짜증은 나지만
1: 아 짜증 나셨습니까?
2: 엔딩 가사가 그 And the loudest cry under the sun of 그 세상에서 가장 애통한 것은 네. is to silent goodbye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말없이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없이 작별할 때는 뭐 대부분 채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돈 문제가 있을
1: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돈 문제로 헤어져서 지금 저 이 가수가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2: 네? 제 생각은 뭐 그런 쪽에 좀 관계가 있으니까
1: 예.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2321님께서 야, 노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멋진 여자, 남자 세상에 많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인트로 앞부분에서 진공 묘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진공. 진공 모유? 진공 모유라고.
2: 아니, 뭐, 젖 먹고 싶니? 이리 가까이 와봐. 뭐, 모유가 아니라 묘유, 진공 묘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좀 이 노래를 들려드렸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1: 진공 묘유. 아, 선생님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2: 네. 뭐 그 최일구 씨가 뭐 모유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진공 청소기 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노래 듣다 보니까 김광석 씨가 작곡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류근 씨는 이제 시를 쓴 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도대체 선생님 뭔 뜻입니까?
2: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820님께서 주셨습니다.
1: 네. 어떤 겁니까?
2: 올해는 제가 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1: 예.
2: 한동안 참 멍하게 지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예, 축하드립니다.
2: 자, 월급은 그 많지 않지만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1: 그렇죠.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2: 새로운 인생 이막. 여러분 모두에게 좀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아, 이런 사연 참 좋네요. 인생이 정년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인생 2모작, 3모작.
2: 여보세요?
1: 3모작까지 가야
2: 좀
1: 됩니다.
2: 100세 시대라고 하지 말고 좀 넓이 좀 올렸었으면 좋겠습니다.
1: 150세 됩니다.
2: 그래요. 150세대. 제가 좀 가깝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2: 자, 이 다시 걷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2: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곡으로 치면은 내일은 해가 뜬다.
1: 네.
2: 멜로디 좀 해주시죠.
1: 아시죠? 저 푸른 초.
2: 아니. 내일은
1: 해가 그렇지. 뜬다. 그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2: 꼭 그런 내용의 가사들입니다.
1: 뭔데요?
2: 빌 위더스의 린 온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나한테 기대라. 네. 듣겠습니다.

0: Lean on me. 예,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 뭐 이런 거죠.
1: 그렇죠. 그 힘든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곡입니다.
0: 예. 선생님은 힘드실 때 누구한테 기대세요?
1: 그래도 뭐 죽으나 사나 우리 최일구군이 가장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네. 아유 녀석 참 뭐 그런 걸 물어봐 우리께.
0: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징그럽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새싹 문자 처음 보내신 문자 9458님께서 최일구 씨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 잘 듣고 있고요. 황당 이종원 선생님 100살 넘게 오래 사세요. 아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남양주 사는 청취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자, 또 제일 반가운 게 새싹 문자 아니겠습니까? 네.
0: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새싹 문자로 오시면 주택 네. 계좌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안 물어보시네?
1: 조금 사실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9458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원이는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메가더 장군은
1: 움직이지 않는다. 네.
0: 어디 있죠?
1: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입니다.
0: 다만은 달팽이 할 때 쓰는 거예요.
1: 아 섞였구나. 네.
0: 또 문자 자주 보내시는 김초봉만님도 문자를 보냈네요. 낭만계의 우두머리 그러나 호주머니는 매우 가벼운 황당 이종황 선생님 점심은 챙겨 드셨는지 걱정이에요. 어떻게 측격 계좌를 좀 보내드릴까요?
1: 잠깐만 그 저분은 지 거를 보낸다는 겁니까? 내 거를 보내달라는 겁니까? 주격 계좌를 보내드릴까요?

0: 제로 썼다가 뭐 지금 제가 개털이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도 가서 전투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1: 일제 시대가 아니고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0: 네. 일제 강점기.
1: 자, 이번에는 4636님께서 청취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단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허리디스크쇼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제 시골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제비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시끄러운 경운기 소리에도 잠을 자는지 조용해요. 제비가 흥부집에 박씨 물어다 줘서 대박이 나듯이 TBS에도 희망적인 소식을 물어다 드릴 거예요. TBS 응원합니다 하면서 조용남의 제비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네. 4636님의 그 집인가 봐요. 야, 경운기도 있고 노란 벽돌집으로 된 아주 멋진 집에 사시네. 근데 그 처마 밑에 진짜 야, 저 추녀 밑에 저기 제비집이 있네. 야, 선생님 보이세요?
0: 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 예전에 그...
1: 아, 이게 보이십니까? 저 제비집이 그 멀리 계신데도
0: 제비출이 아닙니까?
1: 아, 예. 그 어렸을 때 보면 참 제비집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0: 그리고 뭔가 복이 올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아주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1: 맞습니다. 예. 저 안에 그 제비집 입구하고 그 위에 천장하고 사이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0: 네.
1: 아주 좁은 틈으로 그 어미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새끼들이 다 성장하면 이제 집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4636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4636님의 신청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영남, 제비.

0: 사진과 함께 제비집 보여주신 청취자님의 신청곡 조용남의 제비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 일색을 했는데 한 청취자께서 재미삼아 보내신 거겠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1: 아,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0: 제비 새끼요. 네. 집 나갈 때까지 똥 많이 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제비집 밑에다가 받침대를 이렇게 널찍하게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어요, 선생님?
1: 제가 뭐, 최일구군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네. 보지 않았겠습니까?
0: 아, 못 보셨군요,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0: 그 6.25 직후에도 그, 이 제비집이 많지 않았습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논에 농약을 치기 시작하면서요.
1: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이 뭐야? 어? 원하는 대답이 뭐야?
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2395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네. 네. 최앵커하고요, 37년생 이종황 형님과의 액션이 개그맨보다 더 웃겨서 멋있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1: 아이고, 그 2395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도달할 뿐.
0: 그렇습니다. 네. 지나가는 두꺼비님께서도 문자를 보냈는데 개털 개털 얘기하니까요. 예전에 말은 비싸서 못하고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동네 개를 잡아타고 광활한 만주벌판을 누비며 독립운동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1: 저기 지나가는 두꺼비님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개를 타고 그 만주를 누빈다.
0: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건데
1: 마블로 PD?
0: 너무 좀
1: 얘 차단해
0: 오버하셨어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 만주벌판을 들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면 모르겠는데
1: 개를 타기에는 아주 큰 개를 타야 되는데 예.
0: 자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가사 낭송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가사 낭송 해주실 거예요?
1: 오늘 좀 제가 이 가사 낭송을 좀 분위기 있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지나가는 두꺼비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걸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이라는 단어를 음악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As Time Goes By라는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제목이 As Time Goes By.
1: 그렇습니다.
0: 제목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제목은 그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0: 시간이 흐르면
1: 시간이 흐르면 이제 곡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0: 시간이 가는 시간은 가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1: 바쁜데 아무거나 해 그냥.
0: 예, 해주세요.
1: 준비해드리겠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당신은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키스는 그저 키스일 뿐이고 한숨은 그저 한숨일 뿐이라는 것.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0: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네가 해. 그리고 연인이 놓쳤잖아. 연인이 구해야 할 때
0: 계속 그냥 들으시죠. 열받지 마시고.
1: 아이 지나가는 두꺼비 진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면 집회 후 행진이 있습니다. 두 개 차로 이용해 파고다타워에서 우성아파트,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지나 파고다타워까지 진행되니 도로 이용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이촌 외인아파트 앞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주의운행 필요하고요. 일산 방면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동호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도 하남 방면 서청주 부근에서 차량 여러 대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는 북진천에서 안진터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신유가 부릅니다. 초행.

조용한 노래 한번 들어봤네요. 신유의 초행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 난센스 퀴즈로 돈가스 PD가 통도사를 냈는데 통도사의 추억에 대한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워낙 고찰이고 유명한 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감동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6363님께서는 정멸보궁 부처님 진신살이 모셔둔 곳 통도사입니다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탑같이 생긴 이 여기가 이 탑이 진신사리가 모셔둔 탑인가 봐요. 네. 그 다음에 김처봉만이 청취자도 통도사에서 우담바라 꽃도 보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1440님은 정답은 1번 통도사고요. 가족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남양주의 고기를 받고 싶습니다. 1440님께 남양주시 하는 말 하는 꼴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당첨자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60살 이상만 참여가 가능한 실버돌 힘든 싱어. 지난주에 이제 무승부로 끝났는데 오늘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도전자 남산 씨, 또 앞으로 뒤로 해도 한동안 대결이 펼쳐집니다. 유튜브 시민의 방송과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진영이 부릅니다. 더 없이 좋은 날.

0: 현장의 현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획,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실버돌!
0: 힘든 싱어!
2: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못 맞히시네. 다시 해봐요.
1: 원래 실버돌 그러면 힘든 싱어 그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연습할 때는 실버돌!
0: 힘든 싱어!
1: 이렇게 잘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실버돌!
0: 힘든 싱어!
1: 그렇지. 아유, 잘하신다.
0: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뜨고요. 애들은 가라. 나의 예순 이상만 출연하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보조 MC의 으라차차!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시고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발입니다.
0: 네. 아, 이분도 훈련시키느라 어제 김태발 씨가 힘이 많이 들겠어.
3: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연습하실 땐 잘하셨는데 희한하네요.
0: 자, 지난주에 힘든 싱어 처음으로 이 대결하자마자 승부 못 내고 이제 무승부로 끝났어요.
3: 네. 네.
0: 두 분 지난주에 무승부로 끝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굉장히 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0: 괜찮은 거다?
4: 왜냐하면 친구가 너무 입담이 좋고요.
0: 네.
4: 저도 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0: 남산 씨에게. 네. 한동안, 뒤로에도 네. 한동안, 앞으로에도 한동안.
5: 아니, 우리 한동안. 또 최일구 선생님께서 네.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0: 그래요?
5: 네.
0: 유행어가 뭐.
5: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네. 앞으로 왔대. 앞으로 왔다 뒤로 간대, 나보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식당에서?
5: 네.
0: 식당 사장님이 들으셨나 보지?
5: 식당 사장님이 그걸 보고 네.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나간대. 한동안 그러시더라고.
0: 약간 결이 좀 달라졌습니다.
3: 자, 저희가 예, 저희가 보통 네. 무승부를 할 때는
0: 예, 예.
3: 지금까지 99.9%는 노래 실력이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특성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무승부를 거의 다 했는데
0: 예.
3: 지난주에는 노래 실력으로 무승부를 한 게 아니라 너무 하도 재밌고 입담들이 좋으셔서 그걸로 무승부를 했거든요.
5: 네, 네.
4: 자, 그 주위에서 재밌다고요?
3: 네.
4: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이번 주에 실버돌 힘든 싱어 지금부터 재대결을 하도록 할 텐데, 자, 김태발 씨.
6: 예.
0: 자, 이 도전자 소개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6: 알겠습니다.
0: 네. 아, 재밌게. 자, 네. 시작.
3: 먼저 뭐 사전에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름이 특이하신 분입니다. 백두산 아닙니다. 한라산도 아니고요. 남산 씨입니다. 남산. 서울예대 영화과를 졸업하시고 최양나, 김혜영, 이경래 동기 동창이시고 대전 출신의 취미로 탭댄스까지 하고 계신 실버돌이십니다. 남진 모창이 주특기로 송대관 씨와 인연이 있다고 하시는데 남진 모창을 하신다 그랬어요? 살짝 맛보기 해주실 수 있어요?
4: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 아, 지금은 안 됩니까?
4: 지금 할까요?
3: 자, 이따 하겠습니다. 자, 스탠드바 MC 28년 경력에다가 칠순, 팔순 잔치 전문 MC로 나름 지역에서 아주 많이 찾는 유명인이십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옷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굳이 써주셨어요. 네. 예, 자, 백두산 한라산 아닙니다. 실버돌 남산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네. 남산입니다.
8: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3: 자, 이어서 다음 실버돌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자꾸 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게 계속 기억이 남았어요. 아버지 소판 돈으로 몰래 소팔아가지고 세상에 야반 도주! 그 돈으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였으나 어머나 세상에 그 돈을 또 사기를 맞고 그냥 당해가지고 고생하며 버텨낸 시간들이 40년! 이제는 가수와 작곡가로 자리를 잡아서 활동 중인 실버들이

0: 이십니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한동안 아주 소홀한 그것만 기억이 나는 가수 한동안 씨입니다. 어서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한동안 그래. 인사드립니다.
2: 자, 먼저 남산 씨. 네. 그 지난주에 그 이 질문을 좀 꼭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못 해드렸는데 그 송대관 씨하고 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3: 아, 우리 송대관 선배님하고는요. 네. 집이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유작이 뭐 지갑이 형님이라는 노래를 제 노래 네. 이상형 사랑꾼 작곡가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서 갑자기 그 메이저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바람에 작곡가 선생님께서 선배님 오늘 남해에 멸치축제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라.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제가 선배님 도와드린다고 해서 3년 동안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2: 어, 송대관 씨를요?
3: 예, 예, 예. 그래서 같이 그렇구나. 방송 행사 같이 했고요.
2: 예.
3: 그, 돌아가기 전에 제 딸내미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축가를 부르셨어요. 그게 마지막 공연이고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2: 그랬구나.
3: 예, 예.
2: 지갑이 형님 송대관 씨.
3: 그래, 지갑이 예. 팍팍 열어라.
2: 예, 그랬죠.
3: 예. 예.
2: 그리고 그, 동물 성대 모사도 가능하다.
3: 아, 제가 그 MC를 보면서 네. 그 강아지 소리를 좀 내가지고 많은 그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0: 예. 아, 동물 중에 네.
3: 개소리.
0: 아, 개소리. 네.
3: 개소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2: 개소리 말고 그냥 강아지 소리를 하죠.
3: 강아지 소리.
2: 강아지 소리.
3: 네. 강아지 소리. 네. 강아지. 옛날에 그 농사일을 마치고 하면은 마실 간다고 하잖아요.
2: 네, 마실 가죠. 네,
3: 마실은 이제 이웃 사람 가서 그 얘기하고 오는 네. 건데 주인이 오는 거하고 도둑님이 담 넘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2: 아, 마실 갔다 오는 주인이 오는 발짝 소리 듣고
3: 강아지 소리하고
2: 자, 그러면 주인이 이제 왔어.
3: 주인이 이제 반가워서 짖는 소리는 이렇게 짖는
0: 네.
3: 거죠.
0: 네. 자, 그만해요 이제. 어, 네, 그게 이제 주인이
1: 소리야.
0: 주인이 오는 소리.
3: 주인이 밥 달라고. 반가운 소리죠.
1: 밥을 안 주갖고.
0: 아, 주인한테 밥 달라고.
3: 지금 통화 중인데.
0: 통화 중?
3: 네, 통화 중이지.
2: 내가 지금.
0: 자, 그러면
2: 걔가 좀 도둑이 왔어.
3: 이번에는 옛날에는 담벼락이 낮아가지고 네, 네. 옛날에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PCTV에 있고 이제 없는데 네. 옛날에는 담을 넘어서 열치 넘어서 담을 넘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개들이 짖는 강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짖냐면은 약간 강도가 세면서 약간 싸늘게 짖죠.
2: 네. 무섭네.
0: 아. 근데 저기 남사님, 저기 예, 예. 본래 지난주도 문제가 됐던 게 토크가 되게 기신데
3: 아, 예.
0: 개소리도 되게 기시네요. 전체적으로.
3: 아니, 이것은 이제 충청도 개기 때문에.
0: 아, 충청도예요?
3: 이제 호남이나
1: 충청도는 좀 느리는데.
3: 여보세요, 통화 중입니다.
0: 아니, 그러면 개소리, 강아지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3: 고라니 동물이? 소리도 있어요.
0: 고라니도 있어요?
3: 제가 이제 강화에 일이 있어서.
0: 아니, 설명 필요 없고 고라니 소리만 들렸어요.
2: 고라니?
0: 아니, 개소리는 어떻게 내요?
3: 아,
0: 그게 뭐가 달라요, 지금 고라니랑?
3: 아니, 잘 들어보세요.
0: 네, 잘 들어볼게요.
3: 히어링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 그게 무슨 소리, 고라니가.
3: 예, 고라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 산속 뛰어다니는 고라니?
3: 예, 예, 예.
2: 고라니가 우는구나.
3: 예, 고라니가.
2: 고라니 우는데, 저 처음 들었네.
3: 그 새끼가 예. 범위를 보고 싶어가지고.
2: 아, 거기까지만 네. 하죠. 뭐.
1: 죄송한데, 지금. 고라니 소리가 예. 좀 수입산 같아요.
0: 지금, 네, 지금 한 47분 정도가 여러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예, 유튜브에서. 예, 동접자.
2: 고라니, 저 새끼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성대모사는 예. 오늘 만약에 이기셔서 다음 주에 나오시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3: 네, 알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여기 통화 중인데 자꾸 끼어드셔가지고. 네?
1: 통화 중이라 대화 중.
2: 그래서 한동안 씨는 뭐 준비한 거 있어요?
1: 예, 아니 지난주에 네. 너무 또 재밌게 또 이렇게 우리 제일구 선생님께서
0: 네.
1: 또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2: 네.
1: 지금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네. 제가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네. 마음대로 하시고 유행어 됐는지 모르겠고
1: 그러니까 남산 씨 네. 프로필을 보니까
2: 신사위원 나오셨어요?
1: 영어를 엄청 잘하시네.
0: 어, 그래요?
1: K, 뭐, MB, 뭐, 전부 다 YTN, TBS, BBS, KF, 영어로 나, 방송 많이 출연하셨더라고요.
3: 본인 소개한 시간인데, 지금.
1: 근데 저는 한글로 나오는 방송에만 많이 나왔어요.
2: 오.
1: 원불교.
2: 원불교.
1: 평화방송.
0: 아, 그러면 그걸 셀프 PR로 아예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예. 셀프 PR로 그걸 지금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1: 예, 예.
0: 자, 음악 좀 줘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0: 때는 바야흐로 조금 가까이 대시고 네. 때는 바야흐로 오늘 따뜻한 날씨에 TBS 이 영어는 제가 배웠어요. 올려고 TBS 교통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남산 씨와 저와 또 맞대결을 해서 무승부, 내가 축구에서 야구에서 무승부는 봤어도 노래 대결에서 무승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변사하러 나오셨어요?
0: 근데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항상 종교 방송에서 노래 많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근데 영어로 된 방송에서는 자주 못 나왔어요.
1: 네.
0: 근데 오늘 TBS 영어로 된 TBS 교통방송
1: 우리말로 된 방송이에요. 여기서. 교통방송
0: 네. 네, 거기다 또 붙여야 돼요. 벤이 있으니까 S로
1: 아, 저쪽에?
0: 네, 저쪽에. 네. 양재동에.
1: 그렇죠. 거기하고는 좀 다른데.
0: 다르니까.
1: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부터 노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발 씨, 참여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자,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한동한, 2번 한동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1라운드는 지난주처럼 순서 남산 씨부터 하는 걸로 합니다. 1라운드는 다 본인들 노래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라운드는 커버링 곡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 씨, 자, 그러면 차만 타면 오는데
3: 예,
1: 남산 씨 대표고 자, 첫 번째 곡으로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데 지금 또 듣겠습니다. 1번 남산입니다. 문자 주세요. 박수. 아, 엘비스 프레슬이 저리 가랍니다. 지금 네, 안무가 그냥 햇볕 수도 하십니까?

0: 박은하 씨 본인 노래였습니다. 차 많다면 오는데. 아, 그 마지막에 또 애드립까지 해주셨네.
1: 그러니까.
0: 네. 7804님께서 예.
1: 남산 가수님 그 지금 노래를 이거 차만 타면 오는데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계시다가
2: 예, 예, 예.
1: 아유 아까 자꾸 개소리 생각 때문에
2: 아, 예, 예. 원래 방송은 개소리도 해야 되고 별이도 해야 되고 그 막 다양하게 재밌습니다.
1: 치와와 소리는 못 냅니까? 좀 작은 강아지 소리? 예, 예 큰 강아지는 이러잖아요.
2: 잘 하시네요.
1: 작은 거는
2: 나보다 더 잘하세요. 아니 이제 밥을 먹는 걸 뺐잖아요.
1: 네.
2: 그럼 소리가 달라집니다.
1: 아, 밥을 뺏어. 아, 그래요?
0: 왜 뺏어가? 왜 뺏어가?
1: 그거는 개가 살짝 쪼르는 소리인데.
2: 아니, 이거 열 받는 거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입질을 하기
1: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오늘 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네요.
3: 영어로 쓰면 안 돼요?
1: 어?
3: 도그.
1: 저기요, 저기요. 한동안님 들어오시라고 할 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기 제가 미리
3: 지금 저 청취자들이 많이
1: 알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분이 투머치 토커시기 때문에 토크가 한번 질문이 우리 일구행대가 들어가면은
3: 네.
1: 길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3: 네네.
1: 저희가 적당하게
2: 제가 볼 때는 저 친구
1: 아 잠깐만. 저희가 이제 정리할 때 이러면 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네네.
1: 알겠죠? 이렇게 할게요. 예. 왜냐면 또 팬들도 계시니까. 자, 아무튼 그게 웃겨 가지고
3: 네.
1: 1870 님은 남산 가수 화이팅. 차만 타면 오는데 대박 나세요. 5063 님께서 기차는 어때요? 기차 타면은 못 가는가요?
2: 기차도 차고 버스도 차고.
1: 자, 1번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수선아님께서 남산 가수님, 차만 타면은 가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가요. 해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AI 자율 주행 차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예. 그때쯤 되면 이 노래가 아마 대박을 칠 것 같아.
1: 어떻게?
0: 차만 타면 가니까.
1: 아, 바로 그냥 자율로.
0: 자율차.
2: 아, 차만 타면 가는 데가 아닙니다.
0: 오는
2: 조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만 타면 오는 데입니다.
0: 아 네. 오는 거예요?
2: 가는 거 오는 거 오는 하루가 땅입니다. 가는 거. 뭔 말을 못하겠어.
0: 자 이제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 씨. 자 한동안 씨의 대표곡
3: 실없는 약속
0: 듣겠습니다. 자 2번 한동안입니다. 문자 주세요.

0: 한동안 씨가 실없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2번 한동안 문자 보내주세요.
1: 이 노래가 10년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도 한동안, 뒤에도 한동안 가수, 실없는 가수. 자,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10년 전부터 부르고 다니신 거예요?
0: 네, 10년 전.
1: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이 노래를 아주 수천 번은 부르셨겠네.
0: 이 노래를 많이 좀 애창했죠. 근데 좀 이렇게 좀 느리다 보니까 노래가 예, 예. 매니아들이 많이 즐겨주시고 있어요.
1: 아, 매니아 분들께서.
0: 네네. 예.
2: 보통 이제 그 성인가요는 그 슬로우곡 같은 경우는 이제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0: 네.
2: 홍보기간이 오래 가야죠. 예. 네.
1: 노래가 느리면 오래 걸리는 거야.
2: 아, 진짜 오래 걸립니다.
1: 빠른 곡이면 빨리 되고.
2: 빠른 거는 일단은 빨리 휙 들어오니까 신나던 뭐 안 좋던 이게 반응이 오는데.
1: 자, 여보세요.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어험. 203님께서 한동안 1승, 아자! 앞뒤로 한동안 두 번 응원합니다. 우리 실없는 약속은 안 하기. 약속 2번 한동안 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4920님께서 2번 한동안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 우리 지킬 약속만 합시다. 실없는 약속 너무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1956님께서 한동안 2번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껏 응원합니다. 1승 가자!
1: 네, 자.
0: 감사합니다.
1: 문자까지 소개 잘 해드렸고,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뭐 지방 선거하는 데인 줄 알고.
2: 그러니까요.
1: 1번, 네. 절대 아닙니다. 실버들 힘든 싱어, 네. 오로지 열정 하나로 가수 생활 이끌고 계신 실버들들의 노래 경연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가 이렇게 해서 본인들 노래로 했습니다. 남산 씨, 어떻게 잘 부르셨어요?
3: 열심히 했습니다. 그 차만 타면 오는 데는요.
1: 네.
3: 올 3월 달에 네. 발표를 해서.
1: 아, 10년 된 거 아닙니까, 이 노래는?
3: 아, 저는 15년 전에 목가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1: 네.
3: 목가 제목이, 목가가 26번 다음에 그 가사 내용이.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목이 중요하죠.
1: 제목을 못 가 그랬더니 인기가 못 간다?
3: 네, 가수는 그 가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1: 지금 그래도 바꾸시지 그래요.
3: 아,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작곡가 선생님 못 가라는 노래를
2: 가사를
3: 주셔서.
2: 잘 가로 바꿔.
1: 잘 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3: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알았어요. 자,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선생님 네. 어떻게 잘 부르셨어요?
0: 뭐 있는 평상시대로.
1: 아, 평상시 네, 실력대로.
0: 네, 근데 이제 또 레코딩하고 또 이렇게 이런 라이브에서는 네. 처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뺐다 길었다 뺐다 뒀다 이런 식으로.
1: 네. 네. 무슨 말씀입니까?
2: 알아서.
1: 뺐다 뒀다.
2: 오늘 성경책을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0: 아, 오늘 좀 놓고 왔어요.
2: 마음의 평안을 좀 찾으셔야 돼요.
0: 일요일 날 가려고.
3: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0: 아, 그래. 종교가 또
3: 혼자 해야 되잖아.
0: 요즘에는 종교가 이렇게 서로 협동심이 좋아가지고 꽃다발도 와.
1: 자, 나가서 싸우시는 걸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 2라운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산 씨. 2라운드 네. 노래는 이제 커버링 다른 가수 노래. 해야 되는데
3: 예, 이력서인데요.
1: 이력서.
3: 제가 이 노래를 원래 작곡가께서 남진 선배
1: 남진 씨 남진의 이력서
3: 먼저 받았었어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좀 딜레이하다 보니까 선배님을 부르게 됐죠.
1: 아.
3: 한 두 달 정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 노래를.
1: 처음에.
3: 예예. 예.
1: 그러다 어떻게 남진 씨가 안 되고
3: 작곡가 선생님이 그 남진 선배님을 저하고

0: 같은 분이거든요.
1: 와, 그랬구나.
0: 동시 작곡가.
2: 그러면 오늘 이 노래를 네. 본인 목소리 남산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도 들려줍니까? 아니면은 남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0: 가수는 자기의 컨셉과 그 칼라로.
1: 그렇죠.
2: 아, 근데 듣는 분들은 남진 씨 목소리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0: 조금 다를 겁니다.
2: 네? 그럼 네. 노래하시기 전에 맛보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0: 아, 요 노래를요?
1: 네, 남진 버전으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0: 네, 어떤지는. 처음에 네. 우리 선배님은 그냥 부드럽게 부르시는데 저는 약간 거칠면서 네. 이게 국악풍이거든요.
2: 아, 거친지 그런 건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0: 남진 선배님 이렇게 부르죠. 예. 예.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채총 마라.
2: 오!
1: 근데 남산 씨는?
2: 남산 씨는?
0: 저는,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채총 마라.
1: 아, 세월이가 이렇게. 그냥 바짝 이, 쫄았어. 야, 예, 강렬하네.
2: 이 소리는 남진 씨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는. 이런
1: 자, 그러면 남산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리 역서, 네, 1번 남산입니다. 박수!

네, 남산 씨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력서 1번 남산입니다. 문자 주세요.

0: 자, 남산 씨 2라운드 곡 남진의 이력서 잘 들었습니다.
1: 2831님께서 남산 가수님 파이팅 하시면서 3승 갑니다 고고 하셨는데
2: 고맙습니다. 네.
1: 아, 고마운 걸 떠나서요. 예. 아직 1승도 이제 안 했는데.
2: 아니 이제 문자를 소개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1: 예. 저한테 화가 많이 나시네요 지금.
2: 아니 화가 나게 고맙다고 말씀드려요.
1: 예, 일단 3승만 간다고 말씀.

0: 아버지를 닮아서.
1: 구장?
0: 예, 구장, 옛날에 시청에서
1: 일제강점기 때 영화 아닙니까? 이장이지, 이장.
0: 충청도에서는 구장이라도 하고 이장이라도 합니다.
1: 그래요?
0: 집안 다 말아먹어가지고.
1: 어디신데?
0: 충청도 대전이야.
1: 대전? 네. 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0: 아버님이 뭐 이렇게 좀 옛날에 도박도 많이 하시고 술도 많이 하시고.
1: 아, 됐어요.
0: 제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고.
0: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고생 많이 했죠.
1: 근데 지금 7순, 8순 잔치 많이, MC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
0: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1: 요즘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0: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결혼식도 줄에도 가족들이
1: 줄에 있잖아요. 없는 결혼도 많고. 예,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해가 팔순잔치를 전문적으로 가서
1: 마셨죠. 몇 개씩 뛰셨겠는데?
0: 그렇죠. 한 세 가지, 네 가지 했죠, 제가. 아,
1: 그러면 주말이 하고. 오히려 짭짤하셨겠네?
0: 그 당시에는 뭐 한 번씩 나가면은 7, 80만원, 100만원씩 받은
1: 회당?
0: 예, TV 많이 나오니까요. 네. 제가 이게 돈도 안 쓰고.
2: 그 돈으로 아파트 사는 값이요?
0: 응?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1: 재테크는 좀 잘 하셨어, 그래가지고?
0: 아, 재테크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잘 몰라요. 네. 우리 형이. 네. 강남 쪽에 사는데, 제가 강북 쪽에 살았는데,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1: 해서 하여튼 성공을 하셨어요?
0: 예, 성공했죠.
1: 잘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씨. 예.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2: 아, 박우철 선생님의 노래. 네. 빗겨간 맹세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빗겨간 맹세. 네. 네. 근데, 남산 씨 노래하는 동안에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종이에다 뭐 이렇게 깨알같이 적으셨어요?
2: 아, 이게 좀 오늘 축하한다고. 네. 좀 그 댓글을 좀 뭘 써주려고 좀.
1: 누구한테 써주려고요?
2: 혹시. 네. 내가 떨어지면은. 네. 준비를. 원래 대통령 선거도 당선될 것 같고.
1: 아, 그러니까 남산 씨가 오늘 1승을 거두면 축하 멘트를 미리 적고 있었다고요?
2: 내가 축하해 내가 당선되는 메시지와. 네. 또 상대를 축하해주는 메시지를
1: 그 두 가지를 다 적으셨어?
2: 엎어놨다가.
1: 알았습니다.
2: 결과를
1: 이따가,
2: 보고.
1: 이따 결과가 나오면 제가.
2: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친구분을 이렇게 뽑아 축하한다고. 자, 두 가지를 해놨죠.
1: 자, 가수님,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동안 씨. 뒤로 해도 한동안, 앞으로 해도 한동안. 박우철의 노래입니다. 빗겨간 맹세 듣겠습니다.

0: 앞으로도 한동안 빗겨 없는 에이구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핸드폰 벗으시고 자 문자 일단 좀 소개해 주세요.
1: 지나가는 두꺼비님께서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씨는 이 방송을 통해 한동안 인기가 쭉 오를 것 같은 예감입니다.
2: 감사합니다. 아, 라임 한번 당첨되십시오.
1: 라임 좋네요. 홍세아님이 한동안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0: 그러네.
2: 아 고맙습니다. 그 아이디어 주셔서 그쵸? 고맙습니다.
1: 그걸 외우세요. 아예 나중에 나가서 네. 어디 행사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우영우 한동안 앞으로 뒤로 한동안 예.
0: 고맙습니다. 괜찮네 소개 멘트 할 때.
2: 네. 네. 아 정말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1: 잘 되시면 홍세아님 조금만 나눠주세요.
2: 네. 네.
1: 자 유튜브로 오초원님께서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번 주도 저기 좀 무승부로 하자 그러는데 어? 우리 저희가 서강 대결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2: 네네.
1: 서강 대결.
2: 네.
1: 서지호 씨 아시죠?
2: 네.
1: 우리 강민주 씨.
2: 네.
1: 그래서 그 앞에 이름을 따가지고 서강 대결 해가지고 코너가 있는데 네. 이분은 우리 한동환 씨의 한 남산의 남 한남 대결 하자는데 한남 대결.
0: 그게 괜찮네. 네?
2: 남한 대결 어때요?
3: 네? 아니, 한남 대결을 가야 우리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3: 예.
1: 어.
0: 아, 지금 청취자분께서 두 분 나와셔서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걸 듣고
1: 네,
0: 와, 이런 코너들 만들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뭐.
1: 좋죠.
0: 그렇죠. 나중에 이제 끝나고 PD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예. 네, 고맙습니다.
0: 자, 이제 모든 대결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무승부 없습니다. 대결을 결과는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1: 만약에 우리 파블로 PD가요, 형님. 네. 뭐 무승부를 이렇게 뭐 제안을 했다.
0: 네.
1: 그럼 제가 여기서 뭐 팔씨름을 시키던
2: 아, 예, 예.
1: 가위바위보를 하던
3: 제가 시험에서 했었습니다.
1: 어. 그만 들어오라고 들어오세요. 좀. 어, 입싸움을 하든 뭘 하셨든지 끝내겠습니다, 오늘.
2: 예. 네.
0: 오늘 어떻게 네.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 아, 뭐
0: 한동환 씨.
2: 승복을 해야죠.
0: 그러니까 남산 씨가 이길 것 같아요?
2: 아니, 네. 내가 이기면은 또 남산 씨가 승복을 하고
0: 어.
2: 또 내가 지면은 승복을 해야죠.
0: 그 저기 그 멘트 아까 쓰셨다고 그랬죠?
1: 네, 빨간 거.
0: 그 우리 저 한동환 님이 저 이겼을 때 멘트는 뭐라고 적었어요?
1: 줘보세요.
2: 아, 이렇게 네. 저를 네. 이렇게
0: 빨리 좀 해주셔서
2: 네. 이게 팬들한테 감사드린다고.
0: 그럼 이제 만약에 졌어.
2: 졌으면 아유 우리 훌륭한 그 영어로 된 방송을 많이 나오신 네. 우리 남상 가수님한테 네. 축하드린다고.
0: 어, 아까 적으신 게 그렇게 아, 적으신 거예요?
1: 봤어요. 안 보여주시는데.
3: 제가 볼 때는 적을 일도 아닌데 적었네요.
1: 지금 언뜻 보면 빨간 펜으로 틀려라 틀려라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펜을.
2: 아니에요.
0: 남산 씨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3: 저는 그 우리 친구와 이렇게 네. 동반 우승을 하면 더 좋을 텐데.
0: 동반 우승이 어디 있어요? 동반 우승이.
1: 처음 듣는 얘기네 동반 우승.
3: 아니 오늘
0: 무슨 골프 대회합니까 동반 우승하게?
3: 같이 또 토크하는 게 너무 재밌고요.
0: 네.
3: 또 이 방송을 같이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네. 영광이고 즐겁죠.
0: 두 분이 앉아가지고 유튜브 하면 재밌겠다.
3: 네? 아, 저는 저 친구랑 안 합니다.
0: 아, 안 해요?
3: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구태 옆에서.
1: 아니, 그 지나가는 두꺼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국내 라디오 방송 중에서
2: 예, 예.
1: 2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1: 2시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알차고 웃기고 재밌다고 네, 이렇게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제가 그 지난주 전국 교통번호 다 돌았거든요.
0: 네.
3: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우리 그 최일구
0: 네.
3: 그 선생님하고 네. 김태현 그 선생님 두 분이서 너무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0: 네.
3: 이런 입담을 할 수 있는 분이 흔치가 않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3: 네. 그래서 네. 아주 지금 청취율도 많고
0: 네.
3: 너무 인기가 좋아요.

0: 나와서
1: 가산점 2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뭐 그래. 아니 우리 최진모 선생님
1: 추가할게요. 예.
2: TV에서 보실 예. 때는
1: 예, 말씀 잘하세요.
2: 정말 예. 그 뭐 깜이에요.
1: 깜 예. 어떤 깜?
2: 1번 깜. 어.
1: 아 본래 깜도 안 된다. 안 좋게 말할 때 깜이라 그러는데.
2: 저는 그렇게 높이 보셨는데 아, 예. 여기 저 지금 교통방송 라디오에 여기에서 앉아 계시는 게 좀 예. 아까우신 예. 것 같아요.
1: 아 아깝다. 제가 예. MBC로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2: 아니죠.
1: 예?
3: 여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
2: 자, 이로 보내야죠. 이로.
3: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잠시 후에 오늘 대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 두고.
1: 자 오늘 우승자를 이제 어떻게 했던 이제 발표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 고정 코너로 가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제작진들도 지금 밖에서 막 지금 막 고민이 너무 되셔가지고 지금 문자도 확인하시느라 자 그러나 오늘 우승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우승은 야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아 한동환님은 아까 슈퍼챗 누가 쏘시던데
4: 아 그러셨어요?
1: 예, 마음에 여유가 됐는데. 되시면은 좀 저한테도 좀 주시라 그래요.
4: 예예예 예, 예.
1: 오늘의 우승은
4: 누구예요?
1: 와 남산!
2: 네, 감사합니다.
3: 남산 무너지겠다 하도서를 질러서. 아이고
4: 친구야
3: 축하합니다.
4: 아이, 고맙습니다.
3: 자 먼저 남산 씨 예. 먼저 아, 예, 한 예. 말씀.
5: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 가요, 국민 가서 되는 그날까지 예.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받고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한동아님은 네. 아쉽게 문자 네. 많이 받으셨는데 아쉽게 네. 우승은 놓치셨는데 네, 우리 준비한 멘트 읽어주세요. 네, 네.
2: 사랑하는 우리 친구 남산 고맙네. 이제 자네 또 이렇게 와서 타고 나오고 입담이 좋아서 한 번으로 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판인데 이제 두 번 나오게 돼서 내가 또 고맙네. 그리고 축하하고 우리 또 최일구 선생님께서 앞으로에도 한동안 뒤로에도 한동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내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추억이 많이 남고 네. 기억이 많이 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우승자 남산 씨의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오늘 끝곡으로 듣고요. 자 한동안 씨는 뒤로에도 한동안 앞으로도 한동안 씨는 패자부활전이
2: 아 그것도 있어요?
3: 아 재밌습니다.
2: 아, 센 사람하고 붙여주십시오.
3: 아 네. 좋습니다.
1: 그럼 한동안 좀 연습 좀 하고 계세요.
2: 예.
3: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산 씨 한동안 씨 고맙고요.
2: 네 감사합니다.
3: 김전 작가와 김태발 씨도 고생
2: 감사합니다.
3: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실버놀이 최고다.

0: KBS 캠페인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3: .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대로 교부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면 파고다타워 옆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4, 5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 후에 행진으로 인해 이 구간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로 2일대 정체고요.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와 성산대교 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방면 가는데 내촌 일대와 강촌 뒤로 각각 2km 구간씩 밀리고 설악 뒤로는 5km 구간, 또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탄진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면은 내일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청계천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 양방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구간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주문터널 입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사고가 있습니다. 매송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 불편한 진행이고 뒤로도 화성 휴게소 뒤로 3km 구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와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달래내 고개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방화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김포 방면으로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일대로 정체고요. 뒤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차량이 정안휴게소에서 정안아들목까지 12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지금도 서종에서 화도까지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해미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후로 쭉 속도 내다가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흐름은 이제 모두 원활합니다. 다만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구리나들목에서 인창나들목까지 묵동나들목에서 원릉분기점까지는 밀립니다.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면 내일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통제되는 구간이고요. 청계천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 양방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면 차량이 아직도 많습니다.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 또 감곡 일대와 여주 분기점 일대에서 밀리고 있는데 여주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인천 방면 전구간 흐름이 좋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방면 가는데도 전구간 속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면은 내일 밤 11시까지 계속돼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청계천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 양방면 통제되고 있고요. 신촌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교 앞까지도 역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서울시내 정체는 대부분 풀려서 원활한 진행인데 한강대로 한강대교 북단 방면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까지는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감곡 일대와 여주 분기점 일대에 정체가 좀 남아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진입해서는 인천 방면 쭉 속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구간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지고 양지에서 반포까지 지속도로 비틀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겨명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6월은 절기상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젊음의 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6월의 영어 이름 June은 젊은 세대를 뜻하는 라틴어 Juniores, 즉 영어로는 주니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4285님 신청곡으로 첫 곡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이제 6월이네요. 6월. 보통의 6월과 똑같은 6월인데, 저희 TBS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6월이 참 기대되고 긴장되고 왜 그러는지는 6월이 좀 그렇습니다. 6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같이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6월에도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마워요.

포리너 콜드 에이즈 아이스. 이어서 이기파 더 패신저. 제가 오늘 이기팝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잠깐만 우리 새벽 공감 시간에는 처음 틀어드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기팝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펑크락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영국의 섹스 피스톨스가 아주 대표적인 밴드이긴 하지만 이기팝도 뭐 만만치 않은 분이죠. 원래는 드러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밴드에서 이구아나스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도얼스 공연을 이제 자주 보러 갔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짐 모리슨의 어떤 이런 그 광기 어린 무대 매너, 노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리드싱어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이기팝이 내한 공연도 했었어요. 2013년도에, 시티브레이크라고, 잠깐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현대카드에서 주최하는 그 슈퍼콘서트 있지요? 거기 와가지고, 야, 그때 잠깐만, 이분이 47년생. 그럼 거의 지금 80 와, 그때 내한 공연했을 때 6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무대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다고 지금 전해집니다. 아, 제가 참 그 공연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이기팝이 그래도 그 미국 펑크락 또 이 하드락에선 아주 큰 획을 걷다라고 할 수 있겠죠. 47년생. 부럽습니다.

조지 해리슨, My Sweet Love 들으셨습니다. 비틀스의 그 조지 해리슨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틀스의 완전체로서도 정말 대단한 노래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저는 비틀스가 8년만 활동하고 해체된 이후 그때 각자 멤버들의 활동을 보면 지금 방금 들으신 이 곡처럼 진짜 솔로 음반들 너무 좋은 노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비틀스의 해체가 우리 대중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곡들을 선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의외로 그 네다섯 명 뭉쳐있으면 저도 좀 밴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의기투합되는 게 이렇게 매번 쉽진 않거든요. 7373번님 권순우님의 감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0511번님 곤디 감기 걸려서 어떡해요. 주사 맞으시고 얼른 나으세요. 저도 감기 달고 살아요. 그 다음에 7007번님 오늘은 비가 제법 오네요. 빗소리와 함께 권디의 새벽 공감 청취합니다. 가뜩이나 잠이 오는 보이스인데 감기 걸리셨네. 잠이 오는 보이스인데 네. 낮은 보이스와 코 맹맹이의 조화가 더 나른하게 들리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 아유, 너무너무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돌아왔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 낫습니다. 모두 모두 고마워요.

날개. 가사 지금 들어보셨으면은 대충 느낌 아시겠지만 이 못은 노래도 좋죠. 노래도 좋은데 가사를 곱씹을수록 정말 대단한 작사가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 밴드입니다. 밴드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기운이 있는데 뭐 늘 함께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어지는 곡입니다. 4944님께서 신청하신 이지 응급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톰 페리, Running Down a Dream. 이어서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842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두 번째 들으셨던 테리 잭스 노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원곡입니다. 원조죠. 네, 655님. 와우,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중에 14분짜리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이 또 나올까요? 대단합니다. 새벽 공감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는데 14분. 이게 아마 할로윈에 할로윈을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 신청곡이었죠. 근데 이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내가 지금 번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연을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PD랑 둘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거 14분짜리를 다 나가는 건 좀 진짜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머리를 굴려봅시다 해가지고 노래를 틀어놓고 긴 사연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좀 보냈습니다. 그 방송 나가는 동안 저도 그때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는데 사연 많이 올라왔어요. 와 대단하다. 그다음 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7007번님. 빛과 소금,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이 곡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요도 항상 몇 곡 틀어주시는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전 락에 관해선 잘 몰라서요. 새벽 공감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 반가운 사연입니다. 이 시끄럽고 센 음악, 헤비메탈 이런 하드락에 아직 입문을 잘 못하시는 분들 여기 새벽 공감 오시면 조금씩 뭐 공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좋은 노래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빛과 소금의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오늘 선곡표는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까 꼭 제가

퀸, 스톤 콜드 크레이지. 이어서 데이빗 보잇, 스페이스 어들리티. 두 곡 들으셨는데요. 퀸은 달달한 밴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강한 곡들은 참 많이 이렇게 헤비합니다. 그 데이빗 보이는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글리티락, 흔하게 우리는 이제 글램락이라고 이제 많이 하지요. 영국의 이 사회를 잠깐 보면 60년대 말에 반전운동 끝나고 나서 개인주의로 치달았을 때 이거를 정확히 파고든 가수가 데이빗 보이입니다.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의상 어떤 이런 것들로 굉장한 많은 어필을 했지요. 문계이전님, 풀벌레 소리 들으며 다시 찾아올 상암동의 가을을 기다립니다. 많이 희망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저도 옛 생각에 젖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노래입니다.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은 정파 방송입니다. 12시부터 점검을 위해서 내일 하루 권순우의 새벽 공간 방송되지 않습니다.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서는 편향...

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폐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No,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아유 왜 이렇게
6: 덥냐.
5: 너무 덥네.
7: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6월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약 7분 전 끝났는데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됐었기 때문에 뒤로 반월터널을 지나면서부터 10km 구간 정체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와 서창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도 모두 끝났지만 사고 여파에 출근 차량 더해지면서 뒤로 여의 하류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양재나들목 부근에서는 5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 서울요금소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요금소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이고 김포 쪽 정체는 암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1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마지막은 빨리 나와 일레를 내면 내 마스터리 라이트 온다 카메라 나 얼른 나가봐라 Toxic profile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일레를 내면 내 마스터리 라이트 온다 카메라 비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6월 첫날이자 월요일 출근길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만 두 건의 사고인데요. 김포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 하류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이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와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도리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